0: 나인요 카이녀. 어 브리마노 망노 먹을 급하이 동고.
1: 담어사 담엔지라. 사보 담어는 먹을 급하러 그니 동래셔.
0: 오 시브라이 시브라사. 파지 아소 파지 시브라이.
2: 힌디 어른 아소리 그 시브라이. 담어 비안이 파이마니사.
1: 안 봤대 비안이 응나사 봤어이. 모럭 방글라바. 녹니 넣다. 사문 그래 힌케바. 하이노 스랍사 베라이 동나 힌디 파이마니세. 다신 거 너락 살아이 동만이 꼭 보고 서너세 살아이 그라디. 나무는 먹을 급하자 똥라이케 노.
0: 어, 아보카이 아니 브리마. 세마나 이코. 너가나니 꼬아꼬아터로 글루그이 티마니. 꼭너너 따북버. 먹을 급하위 똥코 흔히니니 바시바이 살아이마 똥만이 따.
2: 그 시브라이. 어 꼭너 무두만 카노. 뭐카요구이. 하마로 고풍에 파요하니. 앙아슬 사마니 꼬아꼬아터 따북들이 뭉카. 양 부스강고 심이 파노 와케뱅. 가세르 디헬마니 꼭크나요. 하니 바기노 따북 부사카 함께마오. 보로토니 살아이 똥라이마니 그 시브라이.
0: 에이 똥라콜라. 샤부터 마양 카시기 탱라샤. 너로 꼭 살아이 똥라이기라도 안기 채 나이 파이기라나.
1: 아양 하룬거봐. 난 뭉크르니 녹시옹나 블라차바스.
2: 보로 앵 하룬거 따쿵니에다. 뭉크리바이 라한 보로 따쿵니에 따양거. 나멍라 캐나시도 아밍 볼롱 아카르슈카 따북 쓰레록 아밍 볼롱 파노 브리핑라이 마누시
1: 하이록 파노응이 마누 뭉살랭 레크나 바세
2: 콜라 크나그랄라 나마양 깝레만 코랑 하샤 오이콜레는 더 파갸 나멍 카사
0: 함라 슈글리야 함라 슈글리야 뭉크르니 부사즈 아시클리마 또코 타네 카레 나게시다 프라프랑이 쫑카 마다 마랑어 마르자 서이만리야 아니 하마 심시 득 저근거 정수 호스피탈로 떠나냐 나일래 동고 너너 지니 너고 동고는 사위만의 와이셔나 호스피탈로 러허치 디네 사이 러허 불렀을래
1: 뭐라카 너허래카 하이자 나 면제라이
0: 앙 파이프로 너허라냐 나일래 동카타
2: 바하잉 너사 하미 와서원 불러
0: 사위만의 야타 뭐라카이 아키 너하이 라이 쪽작노
1: 브리말레 아보 바하기 뚜고 다네바 아란 낭게 하이로공기 동하바
0: 뭔가 아보 뚜꾸나 흥카이노 후글란 편안편안게이세 뚜꾸라이 흥카이바 후글란 편안게 뚜꾸나 탕티나 브리마 낭한다
2: 브리마나케 뿌려 사보 누구케 흔사
0: 무파노 뿌려 누구포 루냐 아슥조라 응라이 흔다
1: 무지카 하이가다 맨제라이 앙으로 레리 잘리야 조라티 속이냐 낭하는 탕이 나이그라 났다 마이 봉라이노
2: 어보노다 너랑은 만나일래 신이다 나기작 띵고 그 시브라이 나기 탕나노 카이그라디 모하 조라로고 따마니 부사 따무 부이니 부사 흔마하이 탕니 기사카 함께 샥탈라이그라디
1: 마스이 보트이럭마 정말 사나나인게 잼만 샥차이 조근이 나이냐이 옹카 울로 꼭 살라시는 앙타가 마스이
3: 오 자질라 능바 다북 보러 동이 캐나 정나마 무드다 만만리야 어부사 모티케이 부카나 수바이 클랑나 바기자 능바 아니 보하고 아자이 바이마니 글라이카 트이케이 아자이 드라보노 트이케이 자카무 앙나나 바하게 봉나 냉카 어부사 어랑사 무들부사바
4: 응카 무탁디 니너 깝마로 나부 까부 따이타무 가이냐니 똥시바 나북 자석 북하 역의 지르기 까분이버 다 기플이 파시오 하자 저라 동산이 상낭라야 먹을까이 야프리 가점 작리야 나부 아부 완속의 따잉시오 하자 다 몽사 가냐 그리캬 니니 박은요 나북 부사카함 그마우 아니 꼭 하나까 하이록생라 카무
3: 나모 나모 능바 안오십니다 마저라 뱃나 만족이 하 아나 마자라 다 베르디 타모 바이키 아니 바가 잉마니 클라이케바
4: 앙 아스케 타북 바이크 바야 코니 샤마니 타키 샤니 바게 파쇼 그녀 바이르스는 흠프로카이 능노 아로 개뱅 개뱅 카나블라사 제프로 바이버 어 바이묵노 바이나 케바 바이누르스리 흔히 능 사나블라사 니니 꼭마녀 모하케 바이르오이 타북 하이로건 카나블라사
3: नंग खाई तामुंगे पास खाई कहीं ना बाइक पाई ना निहने मास हाबा हाँ औरो बा नंग से माजरा निया फंबले